0: 코리아 7-0 트위 위드 스튜어 2-3-0
1: 넛. 2-3-0 넛, 코리아 7-0.
0: 이바 1-4 리퀴어드 위렉 투 부스.
2: 라이 부스 이바 1-8.
3: 토키 아프로치, 코렌젠나 1-2-6. 리밍 인크레디블 1-8-7. 1-5-0 바이 그린, 피어베스 알파.
0: 오렌지 라이너 1-2-6 토키 아프로치, 어라운웨이 1-6 레스트 클레드 비아 스완, 골프 어라이벌.
3: 클레드 바이 스완프, 골프 어라이벌, 어라운웨이 1-6 레스트 클레드 비아 스완프, 골프 어라이벌.

0: 자, 버스 제주 5번 전 스테이션의 구리, 샌드위치 플라넷의 150 마리, 아이 구리, 인포메이션 트러블.
1: 아, 컨펌 요 콜사인 제주 5번 153.
0: 내가 제주 제주 1103.
1: 제주 1103, 라자 스탠바이.
0: 스탠바이 제주 1103. 자, 도쿄 버스 제주 1153, 스테이션 플라넷 150 마리, 구리, 나우 리빙 플라넷 163.
1: 제주아 1153, 도쿄 아프로치 아랑웨이 163 리마, 클레어 비아 스완 골프 아라이벌.
0: 스완 골프 아라이벌 아이러시 양키 16 레프트 제주 1153.
1: 제주아 1103, 도쿄 아프로치 아랑웨이 163 리마, 클레어 비아 스완 골프 아라이벌, 디센트 리치 사이트로 150 바이 그립.
0: 자, running 16 레프트, 스완 골프 아라이벌, 클레어 150 바이 그립, 제주아 1103.
1: 카타리 8 0 1 라이트 링 220.
2: 라이트 220, 카타리 8
1: 0 1. 카타리 800, 턴 레프트 링 330. 콘택트 도쿄 레이더 120, 데스마우 2.
3: 320, 202, 스타워커 800.
1: 스타워커 800, 베리파이 1202.
3: 1202, 스타워커 800.
1: 차이나 스완 8309, 리크리어드 디렉트 부스, 이스테노 메인테인 10,000.
0: 디렉트 부스. 10,000,
1: 10,000, 8,300, 9,000. Mongolia 503, fly heading 170, vector 2, final approach course, descend and maintain 9,000.
4: Heading 170 and descend and maintain 9,000 for final approach number 503.
1: Qatar 808, turn right heading 290.
2: Right 290, Qatar 808.

0: 도쿄 프로시 안테나 106 메인테인 트래블 150 미드 노벤버.
1: 아시아나 106 도쿄 프로 트래블 16 레스 크리아노 베어스 1 골프 라이버 메인테인 프라이버 150.
0: 러네이 16 레스 3 골프 라이버 메인테인 150 안테나 106.

0: 오렌지라인 336, 프라이헤링 360, 웨스타트 아레스 양키, 남웨이 16, 레스트 파넬 프린스 도스, 메인테인 1,2,000.
1: 산업헤링 360, 메인테인 1,2,000, 오렌지라인 360, 골창 336.
0: 오렌지라인 400, 컨티뉴 프레젠테링, 웨스타트 아레스 양키, 남웨이 16, 레스트 파넬 프린스 도스, and maintain 6,000. Expect ROVA in about 6 months.
1: Maintain present heading, maintain 6,000, orange line 400.

0: 인도네시아 제주도로 위 가리웹도 테비 미스라라 멘텐 5000 프리얼 포레스 줄 라웨이 34 라이트
1: 아프로스 미스텐 투 5000 디렉트 테비 스토
0: 인도네시아 80 팜 디렉트 테비 미스라라 멘텐 5000 프리얼 포레스 줄 라웨이 34 라이트 아프로스
1: Roger, direct to same base, Eastern 5000, clear altitude on runway 34 right, Indonesia 880.
0: Airbus 307, Eastern maintain 6000.
2: Signal 6000, Airbus 307.
0: Airspring 422, we got direct to Jarrett.
1: Direct to Jarrett, Airspring 422.